여자만가 니끼리 라스냥 컴퍼니 여자매 안녕여자매 자녀매 안녕여자매 아티가스냐며 안녕여자만가 아니디니 왓지 에 위에

왔으니 예수 뛰는 거토자이나 코토 마프레테베이나 파무카세 원이 아끼는 보이네 자원기강와 자원기강와 아타보미라시오니 우파타사우지 아예이 아주레 베프레네 원이 파치는 에뉴웨이 카멘토 나서바투아치라고